0: 감싸. 불파지암스. 나 사이사이 됐다. 나 보도스 파 이모 이모 파 보도스.
1: 아, 망가놀. 나 그래냐 무 실폰 어?
0: 아, 잠깐. 나 오긴 갖고 가 뭐. 아, 막아 빠져. 가자래 나.
1: 아사마카
0: 망가놀. 뭐가 와서 또 보고 세나 거리다 와서 가고 가 뭐. 가자래 나 줄까요? 헬로 셀. 헬로
2: 카놀. 아사마카 카놀.
0: 헬로 셀. 나에게 고서 벌레셀 기타 기간 주고 셀. 와코 카방고 셀 미츠 올라가 콩아타이티스. 라요 마파티 후박 셀 낙도간. 나 에 주게 고 파미노 셀.
2: 아, 마오바. 할라시게. 나 와크라 코케기 코무스타라 나코 임 콘디션.
0: 살라마 주게 셀 파카보타 니 무가모 셀. Okay na makusir, masig mauli-ulian ako makajutin ako og maser.
2: Ah, sige, ayaw lang kay Buksa kung di magkaya si mong lawas. Okay? Bye.
0: Bye, sir. Nakalusot yung kasa kong amo. Balik na ko sa sulod kay magparty-party na po ko.
3: Oh, kanon! Ano ba na akong gitakigan kag nakas yung balay?
0: Padamay, ang akong amo. Boss! Like kung lawas, boss. Di naman mako, boss. Naabot ko dili. Taas kaya kong kalitura, boss. 43 mo. Naglibog na kong kasa kong paigon. Nasaan ko ang lugar, boss?
3: Oh, mauba. Ayon sa duty sa Lunes Santo Biernes, ha?
0: Ah, mauba, boss. Salamat kayo. Pero gano'n man, boss?
3: Suspended kang kanahana ka.
0: Padamay.
4: Oh, my God.